건강 등 세븐 힘루 캠라바 캠라마세 안가 바기 약통 람바나 아인바 약통 팀비 운당마 람바 룽메딩 아시와루 사이바 당베나 당베 한칭 내칭 니봉앙 뚝시 준라바레 안야니 틱뚝 미캉바옴 알루 유남바옴